0: 이내 대고
1: 이내 내비 추가함.
0: Can you free me from this call? Put it back on board and copy the highlighted note.
1: Okay.